0: 30라운드 토요.
1: 그건 사실.
0: 뭐 누나 때문에 IBC patient needs to go to triangle spring.
1: 제가